0: 我唔会做错嘅，
1: 我都绝无成见啊。好啦，咁就讲下啲生意经啦。婚钱就任从你自便系啦。
0: 等你欢喜做边一行呢？
1: 开间档铺都几合算不起。
0: 哎呀，九七十三归，即利息都计唔掂，仲时常都计多的。专门打人就嚟呃钱，压榨嗰啲穷人，真系神憎兼鬼厌兼鬼厌。